0: 빵짱 예비촌.
1: 그때도 생각으로 살인 사파에제 스쿨 슈플라이스 반가운 건강 미츠브라이
0: 빵짱 예비촌.
1: 뭐다 모필리언 임포르테 밀로칼 건강한 바가이 사칼로와카
0: 빵짱 예비촌.
1: 바라사다는 빵 마초 빵 섹시 바라사 왕고각 바라사 베이비
0: 빵짱 예비촌.
1: 마이 먹어 발라 그루나 프레스카 하길라 마스 고카스 벤데 꾸아도라.
2: Choy, ano nang sundaan nyo, Choy? Mabakla ko, B?
3: Mayari ko di adobo, laswa, kalderita.
2: Ay, wala na kita iban, Choy. Huwag kita bagong aputahe.
3: Nga, kapangita kag isang bagong aputahe, haw.
2: Ipakaon ko sa bana ko. Nga nagasawa na sa akon. Nagapangita siya sa bagong aputahe.
4: More music on my only radio now.
5: More sa gabi, Express.